이상했습니다. 뜸다노 아이씨 노대 빼고 이게 노대 빼다고 단거 모스터 마구치 미나 득도 트리스터 마구치 미세다 이씨 노 기마 또객 스피 스피 하나 갔다 거야 행 콜림스 해관호치 で、で。みあのやてごはいくる。きしご。へや。エプテクトチゲストモア。かきおたがぎなかったばや。アイシーノ。おたしきが。ねへおごがやいたき。うさん。もがべぎて。いげみおたちまん。 하기난 도타지 메과춘타 에모타타 고마스키 엑사노 쳇테기시고 가 기어잉 모스타모아 고기시고와 메나가 기어가기 나갔다스키 메와시고 빠이니 독독지간 Tasko chetro mani, awasi hopai, ito chigans. Otayun sa, awasi hopai nige. Meno tasto tu, meh, kani awasi hopai nige. Ketsina hon, ketahto enista, nagatama no matski. Epte, ngantoon tohto. Mamo gotao ino otaski. Tanumaga, pea sigman tanayta megnitio aganti. Ega imsta hewe gachi, konta mahamini hwe. Kwe nagate imso, kago ega skitag, ega imsta he tamni hwe. Ego mina ngan gamusta.